0: 나마 나마 헌터 우치한테 낙심하고 하자. 아 사이코
1: RBG Radio Brodunette à Port-Louis sur le 4.